0: In 2025, the wealth gap in South Korea has surged to record levels.
1: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게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While its elderly poverty rate is the highest among developed economies.
2: 벌어도 똑같은 돈을 벌린다고 보장도 못 하고 공부를 허가 안 하고 능력이 있고 똑같은 돈을 번다는 모양도.
0: As the once burgeoning South Korean economy sputters.
3: 너무 빨리 달렸어요. 뒤를 좀 돌아보면서 달렸어야 되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게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0: Many now feel the economic lever is a steeper climb than ever.
4: 저는 이 사회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정상성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What can reverse widening inequality in South Korea?
5: 부유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교육적 성과들을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0: And what's at stake if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continue to grow?
6: 결혼을 하거나 애를 키우기 되게 좋은 나라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0: Following its sold-out 2025 season of Swan Lake, the acclaimed State Ballet of Georgia returns to the Sands Theater from the 26th to the 29th of November with the beloved holiday classic, The Nutcracker. Featuring Tchaikovsky's cherished score and a touring company of 60, The Nutcracker by the State Ballet of Georgia blends refined classical technique and traditional staging to bring the magic to life for the whole family. Book now at marinabaysands.com, Klook and Sistic, presented by Base Entertainment Asia.
1: 이 부동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순자산 상위 20% 같은 경우는 보유한 부동산 평균액이 14억 3천만 원 수준인데 이제 하위 20%는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130배 이상가량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게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South Korea's deep asset inequality has its roots in the country's rapid industrialization as it was rebuilt from war and poverty 7 decades ago.
3: 대기업,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한국은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2: These family-run conglomerates were backed by the government's growth-first strategy and were allowed to scale fast to drive manufacturing, shipbuilding, steel and electronics.
3: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야가 있어야만이 그 부분야에서 소득이 창출이 되고 그것이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산업까지 파급이 되는 경제 성장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2: Rice fields became industrial zones. Villages became mega cities. And between 1960 and 1990, per capita income rose more than 30-fold. South Korea became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3: 사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게 되면요. 그 기존에 성장하지 않는 안정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분야와의 격차는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같이 AI 분야가 성장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야와의 격차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항상 늘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4: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뒤를 좀 돌아보면서 달렸어야 되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게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달려가면서 놓쳤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드러나고 있고 그 문제의 밀도 또한 높다고 봅니다.
2: Those who lived through South Korea's boom years were able to capitalize.
5: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돈벌이의 역할로 수단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운인데 돈을 얼마를 벌고 뭐 했을 때 그 운인데 그 정말 운이었을 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흐름이었을 뿐인 건데.
2: But this leaves two groups out. Those who came before and those after. For the have-nots, soup kitchens in major cities are a lifeline.
6: 최근에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2: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figures, around 35% of South Koreans aged 65 and above live in poverty.
6: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도 생활비, 의료비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1: 그래서 현재 노인 빈곤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전인 30년대생, 40년대생 빈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요.
2: Those who began working in the 1950s did so before South Korea's pension system was fully put in place. When the national pension was introduced in 1988, these workers were left with little time to accumulate retirement assets.
1: 앞으로 아무래도 60년대, 70년대생이 이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 빈곤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Post-COVID, South Korea's economy has stagnated. The first 3 months of 2025 saw a contraction of 0.2%. Growth for the year is projected to be between 0.8 to 1%. So, the current young generation once again faces challenges in accumulating wealth.
5: 거실, 부엌 있고 이쪽이 안방.

0: 여기는 이제 화장실, 창고, 그 다음에 말라방, 말라가 고양이.
1: 33-year-old Ryu Hyuna rents a 46-square-meter apartment with a boyfriend. It has three bedrooms, a modest living and dining area. Hyuna pays around $500 a month in rent and considers this a steal.
0: 그 요즘에는 50에도 원룸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뭐 올해 이사 왔어요. 저희 집은 식물이 되게 많아서 식물 등을 좀 이렇게 좀 군데군데 설치를 해두어 두었고 이제 책 읽으면서 딱 그 위스키 한잔 하는 사치스러운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이네요. 보니까.
1: If the couple were to buy a similar property in this area, it would cost them more than $1 million. Hyunai currently earns about $2,500 a month, working at an NGO.
0: 일단 여기도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4년 뒤면은 저는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로 또 불안한데요.
2: 청년 세대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1: The average sale price for a standard 84-meter square Seoul apartment was almost $1.5 million in December 2025. This was an increase of more than 7% from the month before. The median annual household income in Seoul is just under $40,000.
2: 부동산 가격이 아무래도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소득을 통해서 부동산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0: 개인적인 모습으로는 저는 이렇게 안정적인 집과 귀여운 고양이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 집을 갖는 게 꿈입니다. 정말 이 집이 진짜 중요한데 집이 없어서 그리고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 보여서
1: Government data shows that over 60% of Koreans own homes. But the majority of these are older Koreans. Instead, more than 8 in 10 young people rent.
2: 따라서 이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이 청년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 같은 경우가 결국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는 세대 간 불평등 또는 세대 내 불평등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같은 그 부동산 중심의 자산 사회에서는 결국 상속과 증여를 바탕으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 대물림되면서 그 세대 간 이동성이 둔화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리고 저는 집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집을 가지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그 안정감의 정도는 엄청나게 지대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은 집이 없는데 그 공간이 자가가 없는데 그냥 그 사실만에서 오는 엄청난 커다란 불안감이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Those without family backing have to count on their wages to move up the economic ladder. But in South Korea, this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some.
3: He took a big pay cut to go into AI. Was it worth it? He chose flexibility over a regular job. But can he afford it? Plus, seven people on an average household income. How do they make it work? On Money Mind, Wednesday on CNA.
4: They came to Malaysia seeking safety, opportunity, and a fresh start.
5: 很卷，就是说中国的话，你走出哪里，面对面也有一个理发店。
4: From refugees to entrepreneurs, foreign arrivals are reshaping lives.
6: Now, they are everywhere in every sector.
4: Catch their stories and the impact they're having. Wednesday on CNA.
7: It Every day, the financial world goes through dramatic rises and falls. We'll track the biggest market movers and show you where the opportunities lie. Get the experts' take on the performance of key indexes, plus all the analysis to help you understand forces driving global economies. Asia Business on Singapore Tonight. Weeknights on CNA. This segment is brought to you by StarHub.
8: It was one of the most iconic restaurants in America, at the top of the most famous building complex in the world.
9: From windows on the world, you can see the whole of New York City.
8: For its 30 Asian staff, this was the American dream.
10: We spent so much time together, it just feels like a second family.
11: Jupiter loved life. He loved to dance and to celebrate with his friends.
8: But on September 11, 2001, terror struck.
11: Jupiter, above everything, he loved being a father to our son. I so want his story to be told and for him to not be forgotten.
8: Watch Windows on the World on demand at cna.asia.

0: 일반적으로 불평등은 어떤 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차원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상위 10% 정도는 일반적인 좋은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 정규직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나머지 90%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1: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companies turned to flexible hiring and temporary work spread rapidly. What began as a short-term response for recovery became permanent. Labor market dualization emerged in South Korea, where the workforce is now split into two tracks, full-time versus temporary employment.
0: 이 둘 간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고용 안정성, 복지 제도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이게 한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In one 2025 government study, the annual average income of the top 10% of households stood at about 210 million won in 2024. The bottom 10%? They earned just over 10 million won a year.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the top and bottom 10% reached 200.32 million won, surpassing 200 m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ata was published in 2017. And for those with little employment prospects, gig work is all they can get.
2: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 노동시장 3대 블랙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면허가 있으면 배달 라이더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몸을 좀 잘 쓰거나 이게 몸밖에 없으면 이제 평택이나 이런 데 건설 현장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쿠팡 물류센터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1: Today, nearly 3 in 10 workers in South Korea are in insecure, non-regular jobs.
2: 특히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업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보죠. 요즘에 특히나. 그래서 속된 말로 우스갯소리로 뭐 국민 부업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성배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7년차 배달 라이더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1: After graduating in interior design, Seongbae moved from Busan to Seoul for better prospects. But he struggled to find stable work. Just before the pandemic, he became a delivery rider.
2: 뭐 코로나 그 플랫폼에서 이제 엄청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어디 소속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앱을 켜고 끄고 하면서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좀 자유롭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1: As lockdowns push people online, demand surged, and for a time, so did his earnings. And he was able to upgrade his motorcycle and take on more demanding delivery work.
2: 이거는 일반적인 배달 오토바이보다는 조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퀵 서비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광역, 그러니까 서울 시내 말고 서울시 외곽도 배달을 하기 때문에.
1: But as the employment market remained lean post-pandemic, delivery became the job option for more people.
2: 다만 이제 라이더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라이더들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 규모는 커지고 회사 수입은 늘어났는데 라이더 수입은 줄어드는.
1: Today he earns about $180 a day on average, around half what he used to during the pandemic on a good day.
2: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경비 필요 경비가 나가잖아요. 필요 경비 30% 가량을 제외해서 50%를 마이너스해서 줘요. 그래서 뭐 한 달에 330만 원, 4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최저 수입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한 달에.
1: Gig work became the last resort for many youths. Unemployment last December hit 4.1%, the highest since 2000. Among the group aged 15 to 29, 411,000 were jobless, the most since 2003, when the data was first collected.
0: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른 뭐 OECD 주요 회원국들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술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위한 그 어떤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Furthermore, some experts point to the fact that the COVID recovery has been uneven.
0: 되는데요. 실제 소득 외에 다른 경제적 측면인 소비나 자산을 보게 되면은 이런 K자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1: It's a pattern economists described as a K-shaped recovery. Different income groups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at different speeds. One line rises, driven by higher income households whose wealth continued to grow. The other falls, tracking workers whose incomes and job security lagged.
0: 최근에 상공회의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소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층과 저소득층에서는 소비가 증가를 하는 반면에 중산층에서는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에 기인하냐면은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로 인한 소비의 충격이 충분히 회복이 되었고 또 자산이 계속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은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정책을 등을 통해서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소비 그 소득 회복이 좀 더딘 수준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요.
1: In 2023, after the initial post-COVID spurt, salaries were slow to grow. The average Korean worker saw their wage increase by 2.7%. This lagged inflation, which was 3.6%. In other words, workers saw their real wage decline during this period.
3: 뭐 내가 뭐 열심히 해봐야 이 올라갈 길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아무도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그게 약간 좀 사회적 분위기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 아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Park Hee-chan is 31. He works full-time at a research firm where he makes about $3,000 a month.
3: 뭐 사실 그렇게 뭐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 R&D 비용을 삭감한다든가 뭐 그런 걸로 하면은 제한 자체가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요 리서치 회사 전체가 그 하나의 파일을 나눠 먹는 형태인데.
1: He's contemplating moving to a more established firm. However, research shows workers who start in small firms rarely move into large companies later on.
3: 내가 중소기업에 뭐 10년 다녔다가 대기업으로 뭐 중견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사 이력만 있어도 대기업은 컷이거든요. 요즘에 그냥 이직이 안 돼요.
1: Yet, large corporations may be hiring fewer young workers. For example, at Samsung Electronics, the share of employees in their 20s dropped from over 30% in 2022 to just above 24% in 2024. SK Hynix saw an even sharper fall, from almost 30% to just over 20% over the same period.
0: 이렇게 되면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노동시장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 쉬었음 인구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뭐 구직을 계속 준비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1: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are neither working nor job hunting has nearly doubled over the past decade, even as the youth population has shrunk. Most are not new to work and already held jobs, but stepped away after unstable pay, short contracts, or repeated failed attempts to move up.
0: 그래서 현재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든가 어떤 좀 소위 말해서 일자리의 질이 좀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청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력 단절이라든가 아니면 낮은 임금으로 계속 갇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1: And in South Korea, unequal opportunities do not just begin with your first job. It may already be evident in the classroom.
4: 它慢慢变成越来越不可以控制。来
5: ，give me your handphone，give me your handphone。它有
6: seizure， 一天100多次。为什么是我们呢
1: ？Some acts of love last a lifetime. Caring is one of them.
6: 14年了嘛，我很珍惜跟他在一起的每一天。无论怎么样，我一直都会在你身边。
1: Stories of sacrifice, devotion, and unwavering love.
7: 你不能够动，我就是你的手和脚。在他有生以年，我孝顺他了，我足够了。
1: An ode to those who care.
8: 谢谢你们爱我。I
9: love mommy.
1: By Your Side premieres 30th August on CNA.
10: The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has disrupted oil, fertilizer, and gas supplies across South Asia.
11: Without the solar panels, we would not have water.
12: Industrial farming is failing.
13: The LPG crisis has hit the restaurants really hard.
10: Can renewable energy offer a sustainable way of life without oil?
14: It's Pakistan's first solar night school.
15: India is the hungriest market for energy.
16: More than 100,000 units as our plan.
17: We are building the foundation of a sustainable future.
10: A Life Without Oil, Saturday to Tuesday on CNA.
1: On this episode of Singapore Hour, tangy sweet tomato sauce, generous toppings of cheese. We'll show you where to go for your pizza cravings.
18: No plane ticket needed. One bite and I'm back in Naples.
1: And the genre-bending guitarist who found his calling and home in Singapore.
19: We play music that can't be defined by a genre, but I like to think it's the Singapore sound.
1: Your guide to what's hot on Singapore Hour, Friday on CNA.
20: South Korea's economic rise last century led it to be call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21: 서구에서 300년의 어떤 역사를 한국 사회는 30년 만에 달성했다라고 할 정도로 압축 성장을 했는데요. 이 교육이 가지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In the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successive governments made education a national priority, expanding universal schooling, standardizing curricula. And tightly linking education policy to industrial and economic planning. From the 1960s, schools and universities were scaled up rapidly to supply the engineers, technicians, and professionals needed for growth. In the most recent OECD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South Korean students ranked well above the OECD average in mathematics, reading, and science in 2022. More than 70% of South Koreans aged 25 to 34 have completed tertiary education, the highest rate across the OECD, compared with an average of about 50%. But now, there's a feeling that education is not the great leveler after all.
0: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어떤 높은 사회 이동성을 굉장히 제공하는 주력 동력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불평등이 계속 그 대물림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1: 부유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교육적 성과들을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대입 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20: In South Korea, the three top universities are known by the abbreviation SKY, as they are made up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Based on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national scholarship application data, about 67%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come from high-income families, while around 17% come from low-income families.
0: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사실 서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상위권 대학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현재 아무래도 최상위권, 한국에서의 최상위권 대학에서 입시 제도는 주로 수학 능력 시험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20: More than half a million students sit for the CSAT each year, a notoriously difficult university entrance exam.
0: 이 수학 능력 시험 점수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사교육의 영향이 커지면서 사교육을 통해서 더 높은 수학 능력 시험 점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결국은 더 자녀가 그 경제력이 높은 부모로부터의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7시에 일어나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 끝나자마자 이제 학원 뭐 가는지 이게 매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20: For parents like Kim Do-yoon, that pressure to get their kids into a good school plays out daily.
4: 그 시간 체크해 놓고 그럼 저녁 시간에 딱 저녁을 먹이고 이날 같은 경우는 9시까지 학원 있어요.
20: Her children's afternoons are organized around hagwons, South Korea's private after-school academies. Often, lessons begin as soon as school ends and can stretch late into the evening, sometimes across weekends.
4: 아이들이 아직은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을 운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부모가 스케줄링 해주는 거죠. 지금 뭐 할 시간이야? 숙제 뭐 남았어? 어떻게 했어? 이런 거 계속 체크하는 거죠.
20: In South Korea's public elementary schools, midterm and final exams have been abolished, and most children receive little standardized feedback on academic progress. That leaves many parents uncertain about how their children are really doing.
4: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경쟁과 관련된 뭐 그런 거 자격지심을 만든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런 걸 체크할 만한 시스템이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에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해주는 게 저는 사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20: So, with the CSAT looming, many parents feel after-school tutoring is not a choice, but a need.
4: 옵션으로 느끼려면 상당한 멘탈이 필요하긴 하죠. 사실은 만약에 학원을 안 보내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의 어떤 지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는 내신 한번 삐끗하면 이제 못 가는 그런 게 좀 안타깝죠.
20: In 2023, around 67% of high school students attend at least one hagw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s much higher, around 86%. Tuition at private elementary schools averages over $8,200 a year, while Seoul's public schools are typically free.
4: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필수로 보낸다고 봐야죠.
0: 사실 뭐 이러한 효과들이 굉장히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유전적 요인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20: There's a reason why parents clamor for their children to get into the top schools. Graduates from the Sky Universities are viewed as more desirable by employers. Research also shows that by the age of 40, those from the top universities earn up to 50% more than their peers from the lowest ranked schools. According to 2022 surveys of Korea's top 500 firms, 4 out of 10 of CEOs held degrees from one of the Sky schools.
6: 뭐 부분적으로 스카이라든가 그 인류대학에 대한 선호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매우 그 공부를 잘했다, 또 그런 암기력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성실성이 입증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걸 보장하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학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이나 신입 채용 과정에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의 선택은 올바르다.
20: However, this leaves those without the resources to get into the top schools feeling left out.
8: 이미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 사실은 사회에 나갔을 때도 대학이 아닌 사회 이제 어떤 뭐 소위 말한 지역에 있는 이제 작은 대학교에 갔을 때에도 그 사람이 평생에서 걸쳐서 겪는 패배감 같은 것들은 소위 말할 수 이루 말할 수가 저희가 없는 것이고
9: 대학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등교육까지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그 지식과 그 경험과 그 사회성을 가지고 다른 구성원들과 문제 없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기회, 비용도 그렇고 좀 못해도 다음번에 잘할 수 있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선택과 기회를 지금의 교육이 뺏는 거죠, 어른들이 평가를 한다는 이름 하에
20: E.J. Hyuk, an independent lecturer, has long criticized Korea's exam-driven education system. He has spent 2 years teaching outside elite institutions, working with students who fall through the cracks, rankings, and test scores.
22: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능을 폐지하면 됩니다. 서열화된 그러니까 입시,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를 서열화시키는 거를 무너뜨리면 된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후폭풍은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책가나 정치가나 행정가도 그걸 건드릴 재간이 없을 겁니다.
21: 참 교육은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대입 문제도 있고 또 대학 교육도 있고 또 대학 교육 이후에 어떤 직장 취업 문제도 있고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여가지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20: With inequality hardening across generations, the question now is no longer if the system is unfair, but whether South Korea can still fix it. On Orchard Road, 4-century-old buildings would be given a new life.
23: What we're trying to show is that the old and the new can coexist together.
20: 4 buildings will become one, but joining them wasn't easy.
24: Old buildings are like old cars. Every one of them has their own personality.
25: It's almost like we found gold on site.
20: The making of an expanded hub for social impact. Temasek Shophouse, Monday, 7th of September on CNA.
26: Saturday on Japan Hour, Get to Know Beautiful Japan series takes you to Kanazawa, a world-class library to stir the imagination,
27: 500세기.
26: A phonograph museum where melodies turn back time, artful sweets, and time-honored oden to savor. Kanazawa, a feast for the senses. Japan Hour, Saturday on CNA.
20: Japan Hour is brought to you by Sumitomo Corporation. MUFG, committed to empowering a brighter future. Zip Air, all flights, all seats, free high-speed Wi-Fi available. IHI. And Takashimaya. Visit our Mid-Autumn Fair, 20th August to 25th September.
28: East Asia, a region steeped in history, now helping to write the future of our world.
20: From the corridors of power to the region's most remote corners, we'll break down the news driving som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and explain why it matters.
28: On East Asia Tonight, with me, Otelli Edwards.
29: It was one of the most iconic restaurants in America, at the top of the most famous building complex in the world.
30: From windows in the world, you can see the whole of New York City.
29: for its 30 Asian staff. This was the American dream.
2: We spent so much time together, it just felt like a second family.
3: Jupiter loved life. He loved to dance and to celebrate with his friends.
29: But on September 11, 2001, terror struck.
3: Jupiter, above everything, he loved being a father to our son. I so want his story to be told and for him to not be forgotten.
29: Watch Windows on the World on demand at cna.asia.
20: In June 2025, Lee Jae-myung of the Democratic Party was elected as South Korea's next president, ending about 6 months of political turmoil since the previous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martial law. Part of President Lee's campaign promise was to reduce inequality.
21: 빈부격차도 굉장히 좀 더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책과 예산 사업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축에 있는 것 같고요.
20: 이 영우 once worked as an irregular manufacturing plant worker before spending a decade championing workers' rights as a labor lawyer. He's now a lawmaker from the ruling Democratic Party.
21: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선이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좀 이 제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좀 처우 개선들이 필요한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 Apart from wage reform, the government has other plans. From capping mortgage loans to cool the real estate market, to distributing cash vouchers, to more radical ideas like universal basic income.
21: 지금 소위 말하는 복합 전환의 시대거든요. 산업구조 전환, 디지털 혁명,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복합 전환의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노동 불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거든요. 노동 불안정성이 제고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고용 안정을 같이 담보할 수 있는 전환 시대를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0: 네, 일반적으로 불평등은 어떤 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뭐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인 뭐 소득, 소비, 자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20: And one of the structural roots of inequality in South Korea is geography. Much of the economic activity is centered around the capital, Seoul.
0: 한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인구의 50%, 경제력의 80%가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데요.
22: 한국은 좀 OECD 국가 중에서 보기 드문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 어떤 회사라면 본사, R&D 센터에도 중심, 그리고 정부의 부처에서도 중요 부처, 그리고 금융, 문화가 서울이라는 메가폴리스의 집중이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As seats of power and commerc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bs followed. People flocked to the capital, not just for work, but for access to schools and services.
22: 모든 인재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모든 인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와 국가에서 권력이 집중된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지금 이렇게 수도권으로 흡입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로 달려온 대한민국의 급성장에서 조금 놓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20: And it's the young who are flocking to the capital for opportunities. Though Seoul's overall population saw a decrease between 2022 and October 2025 for the group aged between 20 to 39, the numbers increased by about 77,500. Furthermore, Seoul wage earners on average make about 10 to 15% more than their national counterparts.
21: 한국 사회가 서울, 뭐 경기, 인천 이 수도권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일극 체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과 제도, 정책 또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오랜 기간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22: 결국은 이 문제를 건들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중요 과제 및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서로 협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면에서 지방의 어떤 인적 자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베네핏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0: One solution is to spread out the top universities. President Lee has proposed a plan to decentralize higher education. Known as the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eme, it would raise 9 regional universities to the leve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reating 10 top-tier public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The idea targets what critics call the sky bottleneck, the concentration of talent, funding, and prestige in Seoul.
22: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평등화라고 보거든요. 지역 기반의 학교와, 그러니까 지식 기반이죠. 지역 지식 기반 생태계를 평등화해야 됩니다. 평준화가 아니라. 대학이 있으면 지역 산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정책 기관들이 있을 거고요. 요 세 묶음이 평등해야 됩니다.
0: 네,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방에도 이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나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많은 청년층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지방에 머물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
20: There are also efforts to spread investment to regional areas.
21: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특화된 산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으로 초광역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로서의 그 일자리 모델을 좀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22: 금융가들과 벤처캐피탈이나 VC 같은 쪽 엔젤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각 지역의 특색들이 있거든요. 1차원적인 자원을 통한.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균등하게 간다고 이 제 이론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Regional revival would mean that young workers at Hyunam have the choice to leave Seoul and its high cost of living.
8: 왜냐면은 어쨌든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남아도는 주택들을 좀 청년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살게 해준다든가 이런 복지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그런 복지 정책이 많이 나온다면 아, 의사가 너무 크게 있다.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가서 지방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직업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죠.
20: Finally, to ensure there's a larger pie to be spread around, growth and investment will be crucial to addressing inequality. South Korea's 2025 economic expansion is estimated to be a tepid 1%.
6: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빡빡하게 이미 성장 구조를 가진 사회예요. 그래서 쉽게 성장을 이루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가 좀 더 폐쇄적인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또 새로운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한계성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개선하면 불평등은 자연히 해소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20: Meanwhile, for delivery rider John Seong-bae, he will turn 41 this year. But for him and others like him, uncertain economic prospects leave them feeling stuck.
5: 일단 생활이 규칙적이어야 되잖아요. 뭐 결혼 생활을 할 거면. 근데 뭐 지금 제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몇 년은 너무 좀 까마득하기는 한데 아직까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냥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앞만 너무 생각하면서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하루하루 살기도 좀 급급해요. 진짜 버티기도 급급하고.
26: This program is available on demand for free on MeWatch. From the untold stories of 9/11 to a chilling trail of murder and Asia's push beyond oil, uncover the powerful stories reshaping our world this September on CNA.
7: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26: 25 years after 9/11, unravel the story of those trapped inside Windows on the World, the iconic restaurant on the top floors of the World Trade Center's North Tower.
11: People were in the building. We had to race to get them out.
26: Accused of poisoning the victims with cyanide, Death Loans traces the deadly trail behind one of Thailand's most shocking murder cases.
12: Everyone was confused. How could this woman be a killer?
26: Across South and Southeast Asia, communities are pioneering a life without oil, using solar, biogas, electric vehicles, and local alternatives to build a cleaner, more resilient future.
13: Part of the inspiration is really the rising fuel costs.
26: This September on CNA.
14: Shanghai boasts more coffee shops than any other city on Earth. 9,000 and growing, adding one coffee outlet every 8 hours.
15: And here at one of Shanghai's upscale shopping areas stands Starbucks' third largest outlet globally, the Starbucks Reserve Roastery Shanghai. And yet within 5 minutes walk of this outlet stands five other Starbucks cafes. The coffee craze doesn't end with Starbucks. I'm going to count my steps now with my phone app and take a walk with this 360 camera, and let's just see how many cafes we can bump into in about 2,000 steps.
14: A stone's throw from Starbucks Roastery is the first international outlet of Vietnamese chain Thuong Vinh Legend Coffee. Two luxury brand stores in the same spot, IWC and Louis Vuitton, also have their own cafes, along with a cafe specializing in bagels. Cross the road to the pedestrian street opposite, and there are four more cafes from other brands. M1 Starbucks. Double back into the underground mall, there are two Manor Coffees, a Shanghai coffee chain, and two other coffee brands. 7-Eleven sell coffee too, but let's just leave convenience stores out of the count. Down to basement 2, to the metro station, there is one lucky. Double back up to the ground level, there is yet another Manor coffee van. Walk to the street corner and cross the road, there are two other independent cafes and another Starbucks.
15: To be honest, I'm not sure if I missed any cafes hiding in some corner somewhere, but I took only what? 1,999 steps. It's about a kilometer walk. I took about 18 minutes and I bumped into about 20 cafes. And dare I mention, there are three more Manor Coffees down this street, about less than 200 meters walk.
14: The cafe density in Shanghai is just the tip of the highly caffeinated iceberg in China. In this episode of CNA Correspondent, we look at how this trader or tea culture has become one of the fastest growing market for coffee globally. Early in his career, it was Kang Ziye's job to sell coffee to a tea nation. But his love affair with coffee started as a child, when the beverage was still a foreign novelty in China.
1: 我是八零后，我觉得我是特别幸运的一代，因为我完整经历了国家的改革开放。我就记得我们小时候没有那么丰富的物质，所以改革开放之后有大量的进口商品进入到我们的生活当中。我印象最深的就是速溶咖啡，进入我们生活之后，我们就觉得它的口感好好喝，很丝滑，而且很甜甜的，然后又能提神。 特别当一些客人进入到家里的时候，我们会拿这个咖啡作为一个很高级的一个饮料去款待它。有些出租车司机，他们会把这些黑咖啡的瓶子里面的咖啡喝完之后，他们会用这个瓶子去作为一个暖水壶。2000年之后，我进入工作，当时正好是国家进入 WTO 进入世贸组织之后，我很幸运的进入一家外企，这家外企呢就是。 最早进入中国的一家咖啡公司的品牌叫Maxwell，当时呢，我们卖的一些产品，就类似于像这样的速溶三合一的咖啡，就很幸运，可以把小时候的那些印象特别深刻的一些产品，可以带入到更多的人的生活。 2
14: years before China's ascension to the WTO or World Trade Organization, Starbucks also made a cautious debut in China, opening its first store in Beijing in 1999. Followed by two more in Shanghai in 2000. But it wasn't until China lifted caps on foreign ownership, as well as slashed duties on imported beans and equipment as part of WTO reforms, that Starbucks truly exploded on China's coffee scene. Within a year after the WTO deal was signed in 2001, Starbucks went from 3 to 33 stores in China. And in the process, sparked a revolution in China's coffee culture.
1: 我们突然发现，咖啡它不仅是一个速溶咖啡，它不仅是一个小甜水，它是一个从咖啡豆研磨出来的一个过程，原来它是苦的，所以我们开始对咖啡的品质有了要求，而且星巴克当时带入了一个新的一个文化，叫第三空间，我们不再是在家里。 去喝一杯咖啡，我们会约上我们的朋友到咖啡馆，一起享受一个很独立的一个空间。我们甚至于会拿起星巴克的杯子，在那边自拍。我们会觉得这是一个非常好的一个社交的一个场所，社交的环境。我希望让更多的人看到我在一个独立的第三空间，享受一个自我的时间。所以咖啡变成了一种文化。 它不再是一个功能性的饮品。从2015年到2017年开始，有越来越多的本土连锁店开始出现，其中像瑞幸、像M3，还有 Manner，他们是一些比较做的比较快的一些连锁。口罩事件之后，很多的人他不愿意在一个公共环境里面去喝咖啡，他们会去买外卖，他们会希望把咖啡拿到一个安全的一个独立的空间里面去喝。
29: This is Singapore Tonight.
4: Good evening, I'm Paul Tsing. Tonight's top stories: travelers in limbo after the eruption of Mount Anak Krakatau. At least 60 flights between Singapore and Jakarta cancelled, with operations suspended until 10:30 p.m. Singapore time. A specialist team from Singapore is in Nepal to help with identifying victims from devastating floods. More than 1,300 bodies have been recovered, but fewer than 100 have been identified. What life choices would you do differently if you could? One university student explores that question through a game.